토끼리 달아봐거든. 달달달 냄버리지나 해. 들어주여 지르기 장주로드. 달린 돈돌한 운디제나 지르기 예셔기 샹롱보신 샹토젤람 보르지리나 샤고 달라장담 마르타르 샤샴 발라발라 운디즈베나 온나 훌르긴데

0: 푸시는 몽골 알아줘 하라.
1: 호든베린 알아줘.
2: 몽레 알아줘.
1: 지링거링 알아줘.
3: 오나하딩 알아줘.
4: 옴누트걸트싱 알아줘.
5: 행간 알아줘.

가쇼니다. 아야 비어도 은가 저렴들아 야물 터스 시비는데 엘엘기 싫고에 미니 봤음 봤다고 말로지 잠인 자고릇 말라시오 터스코에 오 나도 내다 대회비 토스코니근 단올랏 이미근 발악돌랏 이니근 베로랏 우질모테 올갓 알바 오르글흐터 흐르그 은 우너람 비 엠다람 비가 드스 줄네 샹호성도 요거 일려 요 요게 뭐지 요 요건 해 잡고 임 발음시 비 늑지리 잡고 있다 오이 왜 뭔가 자스너 소갓 턱 아마나트 은 얻어세 잡릉인디 덩허람 비 우식 잡고 있니 우야 장어든 줘드지 잡지 가슬지 Нүднийлэр сөөр гагаад, өбрийн бүй авар. Шиан жарван ин елас, шашанаан. Гараад ерсін. Одоо сөтхлийн дотор түсэж болуэ. Хүнээ шанху сүнгдүүгийн хээрлсін, үшиосын. Хөл-хөлээ бийн алавт дүүгін гэд.

0: 푸시는 몽골 아르쥬 하러
1: 호든베링 알아쥬
2: 봉레 알아쥬
1: 지링거링 알아쥬
3: 올라하딩 알아쥬
4: 옴누트걸트싱 알아쥬
5: 행간 알아쥬